0: 있습니다.
1: 아키 코미엔사 믹스 라티노
2: El Piña Cantor.
3: Hablando de amor, aquí te estoy hablando a ti la que no escuchas.